0: 강구? 예, 강구.
1: 얼따님은에.
0: 어? 그런 말은 그렇게 없네. 모두 사람이네. 매트리.
1: 저, 또마로 갈로 뛰어다녀지. 수위자 어때요?
0: 뭐, 그, 와, 그런 말은?
1: 아, 또마로 모두 숨기죠. 아니, 조이, 조이, 아이나마.
0: 뭐, 다루노가 있어서,
1: 또 아슈.
0: 아주 멋지, 맛있는 뭔가 보다 배차다. 뭐, 캔, 캔,
1: 아, 깔고 쪼리, 까르마니, 캔, 까르시도? 아, 또, 퍽도, 칼로, 쪼도지. 빨, 하베, 파치, 쪼, 아부, 터시. 또, 로또, 왜그라, 베시네, 카오, 파치, 아, 까이, 동추.
0: 저, 요, 또, 나, 개도, 저. 너도 미안해, 오빠. 뭔가, 개새끼, 다루? 다루도, 적지연에 월을로세. 네, 나이비에, 나이비에 또, 너희 아벨이 바르야니 소리, 너네 뭐로 간세,
1: 아. 아들이 본다?
0: 이래, 빨리, 매기룽게, 라이트 아래, 레이에.
1: 바르야니 초리네 우치니 머다이 너티 감티. 에트루 깨타이 타네 나 아류. 다루 콘 피에 커버치 타네. 제 아드미마 머다이 너티. 제나마 첼